시가마닷나아이컵쇼암샤니야무뚜나바이나루남콘고무찜따아이쪼라미무엠콘게무콘인데고무뚜무이뚜무슈뼈마샤유무이시당파이당콘나콘슈뼈단엠